0: 한창 손에 비창심아
1: 비창심아
0: 헌질두지 들어간 문화 저싱도가 분명하다
1: 분명하다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쳐라 쳐라
1: 쳐라 쳐라
0: 한목지어
1: 한목지어
0: 어서나 가자
1: 어서나 가자
0: 이어도 사나

0: 한적 겨서
1: 한적 겨서
0: 앞을 사자
1: 앞을 사자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감인 가고
1: 감인 가고
0: 말면 말지 초신을 신고 시집을 가리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쳐라 쳐라
1: 쳐라 쳐라
0: 잘도 한다
1: 잘도 한다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요네 산천
1: 부러지면
0: 선을 곧디
1: 선을 곧디
0: 고둔 남이
1: 없을
0: 사냐
1: 없을 사냐
0: 요네 홀모
1: 부러지면
0: 부산항고에 철도병원
1: 철도병원
0: 업질서냐
1: 업질서냐
0: 요밴들에
1: 끊어지면
0: 부산항고에 남종전이
1: 남종전이
0: 업질서냐
1: 업질서냐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쳐라 쳐라
1: 쳐라 쳐라
0: 넘어야 간다
1: 넘어야 간다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
0: 이어도사나
1: 이어도사나
0: 쳐라쳐
1: 쳐라쳐
0: 잘도나 간다
1: 잘도 간다
0: 이어도사나
1: 이어도사나
0: 이어사
1: 이어도사
0: 요네 그때 파령말소 본서중에
2: This is resonance.